0: 지금까지 트리플B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1: Thank you for listening to Triple B.
2: The Barossa's 89.1 Triple B FM.